뭐래 이거 지불한 그리포 마치 또 고마워하게 그리포 95.5 6 MHz Perak Selatan 97.3 MHz dan 89.6 MHz Cangkat Rembian 97.3 MHz Gunung Rinjang 94.7 MHz Bukit Larut 104.1 MHz Krik 96.2 MHz Lenggok 94.2 MHz